10 minutes past the hour of 7 o'clock.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84 degrees. 야대신 앞사기 크런치 시절업 KTB 89.7 FM 원안이 자그리야 니사 다진 위라 오스키츠 스트롱신 델키 아르틀로 이앱세피디나 띵기야 니스키 아도 이야 나다한 나든 틀린기 이야 디 워싱턴 이 아래 이